0: 안녕하세요.
1: 구울곰 햇밤 좋고 있어요. 구울곰 햇밤 좋고 있어요. 구울곰 햇밤 좋고 있어요. 구울곰 햇밤 좋고 있어요. 구울곰 햇밤 좋고 있어요.